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나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3월 25째 날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9일 시인대 상무위원회는 전시향촌진흥산업재생발전 상황에 대해 전문 시찰을 진행했습니다. 일단의 시주택건설국은 시정시설 전문보수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아래 이 시간 뉴스의 상세한 내용

5월 9일 시인대 상무위원회는 전시향촌진흥산업대상 발전 정황에 대해 전문 시찰을 진행하며 법에 따라 인대의 감독 직능을 이행하고 향촌산업의 고품질 발전 추진을 위해 긍정적 에너지를 주입했습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 부수임 안백군, 장명해, 왕정군을 비롯한 시찰조 일행은 부시장 장함숙의 동행하에 선으로 현우진 성산자촌과 남황리하촌 현장에 가서 산업대상 건설, 촌 집단 경제 발전과 농민들을 연합하고 농민들의 수입 증대를 이끄는 기재 시달 정황에 대해 전문 시찰을 진행하며 대상 계획, 운영 관리, 시장 효익, 존재하는 문제와 다음 단계 사업 타산을 상세히 료해했습니다. 조사 연구가 결속된 후 시인대 상무위원 주임 왕선강의 주최하에 좌담회가 소집됐습니다. 좌담회에서 부시장 장함숙이 전시향촌진흥산업대상발전정황을 회보했습니다. 좌담회에서 회의 참가 인원들은 산업계획, 대상 질제고 등 방면을 둘러싸고 깊이 있는 교류를 전개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근년 내 도나시는 향촌진흥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산업진흥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하며 산업화 포국을 최적화하고 일련의 특색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견인성이 강한 산업대상을 유치하고 낙찰시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농호를 연합하고 농민들의 수입 증대를 이끄는 기재의 우월성은 날따라 뚜렷해지고 촌 집단 경제의 발전 활력은 부단히 강화됐습니다. 회의는 또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계획 인도를 견지하고 산업 포국을 최적화해야 하는데 차별화, 특색화, 정품화 발전 모식을 견지하며 자원 우세를 확실하게 산업 우세와 발전 우세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대상의 실제적인 성과 취득을 초점으로 준입고리, 건설고리와 운영고리를 엄격히 틀어주고 장기적이고도 효과적인 관리보호기제를 건전하게 건립해 대상이 잘 건설되고 효과적으로 관리되며 장기적으로 효익을 거둘 수 있도록 담보해야 합니다. 자금에 대한 규범화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데 자금 안전 밑선을 굳게 지키며 자금 효익치를 전면 제고해야 합니다. 농호들을 연합하고 농민들의 수입 증대를 이끄는 기재를 건전하게 건립하고 농민들의 수입 증대 경로를 모색하는 동시에 농민들로 하여금 산업 발전 이익을 함께 향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용 부지, 융자, 인재기술 등 요소 보상을 강화하고 주동적으로 산업발전 병목 현상 문제를 해결하며 향촌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위험 예방 통제에 더욱 깊은 중시를 돌리고 육성산업의 가능 지속한 발전 능력에 깊은 중시를 돌리며 향촌산업의 건전하고 온당한 발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또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관련 부문은 주체 책임을 확실하게 짊어지고 더욱 높은 표준, 더욱 실적 있는 조치와 더욱 훌륭한 봉사로 각 항 사업의 실처 시달과 성과 취득을 추진해야 합니다. 각 향진과 촌투는 당지 실정과 밀접히 결부하며 산업발전 각 항 사업을 실처에 시달해야 합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향촌산업진흥사업을 관심하게 되는데 다양한 감독 방식을 통해 시 당위의 결책포치와 법률법규의 관철 시달을 추진하고 관련 문제들이 확실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농업 강시 건설 추진과 향촌진흥 전면 추진을 위해 새로운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일전에 시주택건설국은 시정시설 전문 보수 사업을 전개하면서 빗물 하수구, 오수 하수구 소통 작업, 거리와 공원 광장 시설 보수 작업을 질서 있게 전개했는데 정밀화와 상시화적인 시장 관리 보호 행동으로 살기 좋은 도시의 바탕색을 빛냈습니다. 시주택건설국은 사업일꾼들을 조직해 공공시설에 대해 전문 보수 작업을 진행했는데 도시구역 내 오수 하수구와 비물 하수구를 일일이 소통하면서 하수구 내의 진흙, 잡동사니, 쓰레기를 제거해 관도망 막힘, 배수 곤란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동시에 파손된 보도 블록을 제때 보수 교체해 공원 광장의 정결한 면모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작업 과정에
상황에서 시주택건설국은 과학적이고도 통일적으로 시공 배치를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작업 시간과 구역을 계획했는데 가능한 교통 거봉기를 피해 작업을 전개함으로써 시공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여줬습니다. 일전에 발해가는 민생사업에 초점을 맞춰 장백아파트단지, 역전종합청사아파트단지의 낡은 쓰레기통, 소방상자 등 기초시설에 대해 미니개조를 진행해 관할 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질을 개선했습니다. 장백아파트단지에는 부분 쓰레기통이 사용 연한이 길고 노화된 등 원인으로 파손, 누출 등 문제들이 오랫동안 존재해왔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아파트 단지 미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불편을 가져다 줬습니다. 사업일꾼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 파손되고 낡은 쓰레기통을 전면 조사하고 통일적으로 교체해 쓰레기가 넘쳐나고 악취가 풍기던 곤혹을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일선에 침입해 무무력 관리, 아파트 단지 환경 위생, 기초시설 등 상황에 대해 현장 조사를 전개하고 문턱으로 민속 문화 매력을 생동하게 전시하면서 민속 단결의 깊은 내포를 전달하고 휴일 문화 관광 체험을 풍부히 했으며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5.1절 기간 풍경구는 누계로 53,100여 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접대하고 428만 원에 달하는 관광 종합 수입을 실현했는데 이두 항목의 수치는 모두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관광객 유동량 고峰기에 대비해 풍경구 전체 종업원들은 일터를 굳게 지키고 관광객 지상 봉사 리념을 실천하며 전면적인 봉사 보상 체계를 구축해 정밀화와 인성화의 봉사로 모든 관광객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휴일 관광의 질서 평안을 전력으로 보상했습니다. 5.1절 기간 길림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길림 뉴스 프로그램은 수차 육정사 문화 관광구의 휴일 관광 열조를 보도했는데 5월 2일과 5월 5일에는 각기 5.1절 휴가 기간 다양한 문화 관광 활동 길림 인기 활동 명소, 길림성 인기 명소는 바로 여기라는 제목으로 풍경구의 특색 활동을 보도하면서 도나가 다채로운 활동으로 문화 관광 시장을 활성화한 내용을 대폭 선전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홍련이었습니다. 여기는 더 나시 육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